데프나인의 비보라, 펜타곤의 비물샤워, 아스트로의 너잖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먹으면서 연예계 뉴스 보는데요. NCT 127의 10주년 컴백으로 나온다길래 NCT를 뺀 10주년 보이그룹들 골라봤어요. 오늘도 힘. 아침부터 음악과 함께 연예계 소식까지 챙겨봤군요. NCT가 벌써 10주년이라니 정말 세월 빠르네요. 저는 아직도 NCT는 공명동생 도영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오래 지켜본 만큼 그 시간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오늘 NCT 빼고 10주년 보이그룹 선곡의 의미도 재밌네요. 역시 나스럽게님답습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힘내고 해야 할 일들 기분 좋게 하나씩 풀어가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정민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요. 안녕하세요. 어제 잠이 너무 안 와서 누워서 뒹굴거리다 1시 넘어 잠든 것 같아요. 간만에 목소리 잘 듣습니다. 스케줄 짜야 하네요. 아이슈. 예.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김민울의 눈부시게 빛난 너와 더너츠 정의안의 해줄 수 있는 게 이별뿐이라서 정해 주셨습니다. 어제 잠을 설쳤으면 오늘 아침이 꽤 무겁게 느껴지겠네요. 한참 뒤척이다 늦게 잠들었을 테니까 아직 정신도 조금 몽롱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방송에서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어 반갑네요. 오늘 스케줄 짜는 날이군요. 또 머리가 아프겠지만, 잠을 충분히 못 잔 날에는 너무 빡빡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여유 조금 챙길 수 있는 하루 만들어 가고요.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잘 풀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뭐 처서가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름이죠. 예, 여름 노래들 좀 쭉 들어보겠습니다. 마감을 9시 30분에 할 건데요. 혹시 7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 얼른 다녀가 주시고요. 오늘 다음 방송이 원래 달빛사랑님 방송이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2시간 연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쁜 돌님이 다음 방송을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이쁜 돌림 방송입니다.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게시판에 많이 다녀가 주세요.

네, 두 곡 듣고 엔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이쁜 돌림 방송입니다.

며칠 만에 다시 방송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딱 일주일 만이죠.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함께해 주셔서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방송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오늘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벌써 조금 지치고 피곤하실 시간이지만 오늘 남은 시간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더워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외출하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아침 8시 다시 반갑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수요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예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예전에 제 때에 닭고기 아줌마라고 하는 그 곡 성진호가 부르는 포기하지마 함께 하셨습니다. 앞전 방송 터보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부터는 원래 달빛 사랑님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달빛 사랑님 방송인데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도 반갑죠? 갑자기 잡은 방송이라 제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받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곡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장미 주신 누구누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신청곡 사연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잘 보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사연이 뭔지 압니까? 노래 제목처럼 인형처럼 너무너무 예쁜 그녀 이쁜 돌림 오늘도 반갑습니다. 감사히 두 시간 잘 굴러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예뻐예뻐의 곡으로 또 세 곡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전부 다 준비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속 터지는 사춘기의 자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덥다고 에어컨은 켜놓으면서도 기모호 후드는 절대 벗지 않고 추운 날에는 발목이 훤히 보이는 바지를 입고 나가고 겉옷은 챙기지도 않습니다. 너 안 덥겠니? 너 안 춥겠어?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아입니다. 씻으라면 도망을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욕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잠깐만 이라곤 하지만 그 잠깐은 좀처럼 끝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다니던 아이가 외출 전에는 갑자기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입을 옷도 없다고 하고 현관까지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골라준 옷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어제는 세상 다정했다가 오늘은 말을 걸어도 짜증입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통 모르는 눈치입니다.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배고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며 문을 닫아놓고 거실에 웃는 소리가 들리면 슬쩍 나와 무슨 얘기인지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밀어내면서도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골라준 옷은 괜히 싫었고 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끊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완전히 혼자인 건 싫고 간섭받기는 싫지만 부모가 내 편이라는 사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따뜻한 무관심입니다. 꼬치꼬치 캐묻진 않지만 아이의 표정은 살펴보는 것. 방문을 닫게 두지만 언제든 나올 자리를 남겨두는 것. 당장 대답을 요구하진 않지만 말하고 싶을 때 꼭 들어주는 것.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관심 말입니다. 사춘기라는 건 부모가 모든 걸 알아내는 시기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를 알아갈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화방에서 신나게 놀다가 신청곡 사연을 놓쳤습니다. 도리언이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어제는 못 들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두기 쫑긋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또 예뻐 예뻐 하는 곡으로 세 곡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병원 다녀오신 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기도 우리 정인이 엄마도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누나 하시면서 이게 웬 떡이에요. 오늘도 방송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좋던지 당분간은 또 못 듣겠구나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솥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아주 잘하는 곳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방송 끝내놓고 누나도 맛있는 걸로 챙겨드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너무 속상하니까.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최유리가 부르는 둘이, 성시경이 부르는 거리에서, 이무진이 부르는 청춘 만화까지 신청하셨습니다. 맛있겠네요 솥밥. 제가 먹는 거에 상당히 욕심이 많은데 저까지 기대가 됩니다. 제 목까지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오세요.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은행에도 가야하고 또 엄마 모시고 피부과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오후 시간대를 이용을 해야겠어요. 이쁜돌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되세요 하셨어요. 어른들은 참 이렇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시더라고요. 보습제 같은 거 자주 발라주시고 그리고 가려움이 있으시면 또 다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날씨도 더운데 굉장히 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덥지만 또 어머님 모시고 외출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맛있는 것도 꼭 챙기시고요.

0: Keep dance to the party flow. Keep dance to the party flow. Keep dance to the party flow. Keep dance to the party flow. Keep dance to the party flow. Keep dance to the party flow. Go for the beat. Say what? Show me
1: why. 글루미 썬데이님 듣고 계시죠? 네, 한 살 많은 우리 오라버니. 제가 한 살 많다는 걸 최근에 알아서 이제 오라버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레이디스 코드의 이뻐 예뻐 신청해 주셨는데 다른 걸로 구세 바꾸셨네요. 신나고의 노래, 위너의 노래, 윤종신의 노래까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다음은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하면은 굉장한 그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금값이 무시를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금값이 내리는 듯 하더니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이 아니라 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금덩이 있으신 분들 절대 팔지 말고 꼭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오네요.

네, 제가 그 대화창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기 조아님께서 원체 분홍 소세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분홍 립스틱 노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다들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회사나 어디든 그 연장 휴식이라고 하죠.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쉬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흑장미니 앞으로 제가 신청곡 사연 난 시작 버튼 아니지 시작 라인을 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언제 들어도 옛날 곡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송윤아가 부르는 분홍 립스틱 그리고 컬투가 부르는 사랑한다 사랑해 제가 선곡해서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신청곡과 사연입니다. 달빛 바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일하면서 너무너무 더워서 시원한 커피 한잔 빨대 입에 물고 신청곡을 남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곡의 신청곡을 청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날씨가 더울수록 좀 시원한 데서 몸을 좀 식히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땀띠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늦더위도 조심하시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 달빛바다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나스럽게님. 토보 오빠 시간에 이어서 10주년 걸그룹들 올려봅니다. 자, 우주소녀, 블랙핑크, 그리고 모모랜드의 곡까지 신청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세 곡을 들려드리면서 좀 이따가 마지막 멘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갑자기 하게 된 방송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흑장미님과 좋은 시간 4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를 또 혹시 압니까? 다음 주에 뵙게 될지. 자, 블랙핑크의 붐바야 그리고 모모랜드의 곡까지 함께 들으신 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이에요. 어제는 우리 돌림께서 도움 방송을 해주셔서 제가 쉬었고 오늘은 네 갑자기 우리 돌림께서 오전 방송을 또 해주셔서 제가 방송이 오늘 엄청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달빛사랑 언니께서 네 컴퓨터가 고장 나셔서 오늘 방송을 못 하세요. 대신 우리 돌림께서 오전에 여러분들과 2시간 짠 하고 나타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아파서 큰일입니다. 검사 잘 받고 네, 별일 없이 돌아와서 다음주에도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죠. 자, 오늘 12시를 출발해서 4시까지 오늘 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요. 좀 천천히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출발을 해봤습니다. AI 가수들은 이름들이 다들 왜 저런지. 여튼 다시 여름이란 말이 정말 실감나죠. 요새 너무 덥죠. 다시 여름이 오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규인의 나나나라는 곡과 DJ 톡 야호 산들바람 산이란 산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관악산 그 앞에서 저는 거의 그 근처에서 태어나서 맨날 보고 자라갖고 좋네요. 도봉산도 올라가 본 적 있고 서울에 사는 거의 네, 많이 뭐 지리산은 뭐 멀어서 서울사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산악부라서 되게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쳐다만 봅니다. 못 가요. 힘들어서. 자,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올게요. 오늘은 4시까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점심을 뭘 먹을까 그러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시 냉면이나 콩국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늘겠어요. 그래서 만두피를 찍고 계시는 우리 국수공장장님께서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 너무 힘든가 봅니다. 이게 여름이 계속 길어지면 사람을 잡겠어요. 네, 이 냉면 시즌이 끝나야 우리 국수공장장님이 조금 한가해지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네, 쓰러지실 지경입니다. 네, 이제 뭐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날씨가 아직도 이렇게 더우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도 밤에는 좀 걸을만 해서 저도 밤에는 동네를 한 바퀴씩 돌곤 하는데 안 그러면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낮에는 진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자, 여튼 점심시간이라 신청문단도 좀 한가하고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서 노래 세 곡을 더 준비했어요. 이번엔 좀 발라드로 준비했는데요. 데니스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발라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니스 프로젝트에 익숙해지겠죠. 데니스 프로젝트가 원래 AI 가수가 아니에요. 네, 원래 AI 가수가 아닌데 요새는 AI하고 섞어서 노래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AI 가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되게 다양성을 가진 가수긴 합니다. 네, 진짜로 맛있게 드세요, 이쁜돌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네, 많이 체할 정도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당히 많이. 네. 그래서 데니스 프로젝트에 익숙해지겠죠라는 곡과 벽의 기억 저 너머 어딘가의 수평선이라는 곡과 낮송의 창문을 열면 아직 비 냄새가 나까지 네, 세 곡 준비 전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신청곡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낮 기온이 33도 정도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부터는 여기 또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고 하네요. 금, 토, 일 비가 잡혀 있는데, 네, 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자꾸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제가 제 노래 트느라고 벌써 40분을 썼어요. 기다리신 지 1시간이 지나셨죠? 점심시간이라 다들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오실 거라 생각되어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동방신기의 주문,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마점하셨죠, 꿈꾸는 마음으로님?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이어가시길 바래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여권 사진 찍고 왔어요. 씻고 젊게 보이려고 꽃단장 하고 갔는데 10년 전보다 확실히 늙었어요. 10년 전보다 이쁘면 반칙이죠. 뭔가 탱글탱글 네, 함이 사라졌어요. 10년 뒤도 여권 사진 찍으면 지금은 또 젊어 보이겠죠? 여권 사진 안 찍으면 되잖아.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생각해야겠어요. 맞아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고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을 때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죠. 동네 한 바퀴 돌고 로또도 사고 떡 티순도 포장했어요. 장미님 방송 들으면서 맛나게 점심 먹을게요. 장님도 만난 점심 드세요. 저는 그냥 지퍼 고추장 찍어 먹었습니다. 오늘 4시간이라 멸치 대신 지퍼로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장미님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 21의 어그리 어글리 어글리 어그리 전해드리고 있고요. 빅뱅의 거짓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에일리의 보여줄게 까지 준비합니다. 네, 우리 돌림 오셨네요. 돌림 맛점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댕이님, 꽃미남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와우님 그래요. 예쁘게 예쁘게 하고 조금 더 돌아다니다 오지. 너무 덥죠? 여튼 맛점 하세요.

와우님의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렸습니다.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쩌미님. 부산 35도입니다. 쉬는 날이라 에어컨 틀고 점심 식사 기다리고 있어요. 메뉴는 밀면과 왕만두.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집에서 밀면을 해먹는다고요? 대단한데요. 만두는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 왕만두를 시켜도 왕만두가 왕이 아니더라고요. 중간만두. 네, 가격을 안 올리니까 만두가 작아졌어요. 그냥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왕만두는 커야지 맛인데 덜 크니까 기분이 나빠요. 바깥에 나가면 바싹 구워질 듯. 아니 뭐 40도 넘는 날씨에도 살았는데 뭐 바싹 구워질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날벌레 한 마리가. 이게 나 그거 샀어요. 이쁜돌림 노브랜드 왕만두. 그거 만두국 끓여 먹고 싶어갖고 네, 그거 장봤는데 어제 하나 샀어. 오늘 왔어요. 이따 사실 오늘 혼자 몰래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누가 계셔갖고 내일 먹어야겠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벌레가 다시 기승입니다. 모기도 있어 밖에. 아, 모기 없어 좋았는데 저녁에 밖에 나가면 모기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내 다리에 다시 뽀로로를 붙이고 있어요. 짜증나. 여튼 네, 점심 기다리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청하신 곡 미나의 나 없이 잘 지내지 마. 이건 좀 제목이 거시키니 하죠. 나 없다고 잘 지내지 말라니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죠? 김유지엄의 010 부서지는 청춘에게. 이게 그 전화번호처럼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네, 부서지는 청춘에게. 리디아의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까지 청해주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게 맛있게 드세요.

어제 신곡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부평역 7번 출구 앞에서. 제가 부평에 살거든요. 부평역 7번 출구가 어디더라. 꾸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체크카드 재발급 받았어요. 그랬구나. 체크카드는 은행 가면 바로 발급해주죠. 저는 카카오카드가 11월 달에 만기가 되는데 그게 매일 알림이 와요. 체크카드도 재발급 받으면 돈이 나가는데 왜 자꾸 알림을 벌써부터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아 죽겠어.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네.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장은지의 이렇게 사랑 이런 게 사랑인가 봐, 그리고 묘해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날이 너무 덥죠. 우리 미남님도 힘들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 더 있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더위가 좀 오래가네요. 올 여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도 낮에 소나기 소식 있던데 소나기 오면 잠깐 피해가는 것도 잊지 말고요. 늘 안전운전 하세요.

나스로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앞 시간보다 1년 선배인 11년차 걸그룹 빠르게 신청해봤어요. 점심 먹었더니 졸리네요. 힘내봐요 하시는데 뭐 점심도 다 먹으셨을 거고 잠도 조금 주무셨을 거고 지금 일하고 있겠죠? 전 시간보다 1년 선배인 여자친구의 여름여름에 트와이스의 모어 앤 모어 한글로 적어서 한글로 읽었어요. 모어 앤 모어 오마이걸의 러버클락까지 세 곡 신청해 주신 곡 이어드립니다. 우리 나스로키님은 오늘이 제일 졸린가 봐요. 수요일만 되면 졸리다고 난리네요. 근데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만 되면 제일 힘든 날인데 아 다음 주 시간표 짜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해요. 다음 주는 3일 반 짰어요. 3일 반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 시간표가 지금 하늘호수 정규 방송 시간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다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반도 방송 안 하는 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 신나게 함께 들어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달빛사랑 언니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야 고생 많아. 점심은 대충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 챙겨 먹어. 요새 입맛이 없어서요. 대충 먹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대충 먹고 나면 또 금방 배가 고프긴 합니다. 그죠? 컴이 말썽부려 내내 싸움하다 이제 포기 좀 포기 좀 이따가 포맷해달라고 해야겠어. 어제 방송하는데 노래 검색이 안 돼요. 엄청 고생했는데 그것이 전조 증상이었나 봐. 속도 상하고 오전 내내 씨름을 했더니 머리도 아프고 머리에 스팀이 나네. 언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제가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괜찮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서 네, 방송이 이렇게 비면 한 시간씩 더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올 호수 가족분들 고운 하루 되시고요. 올 돌이 고생 많았고 좋은 날 되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언니의 부천산다에 사랑합니다. 니아의 너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 조선이밥의 너의 차선까지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드려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즐겨주세요 언니.

CM 듣고요. 신조셉의 곡과 문백의 곡까지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청 올리신 분들 한 번 더 다녀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2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까지 전해드립니다. 행복하자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아요. 낮에는 청구 못 남겨서 늘상 죄송해요. 못 들어서 잘 못 남기고 밤에만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때 남기려고 하는데 남기는 분들이 많아 그렇고, 그래도 오늘은 맘먹고 남기고 잘 들어요 하시면서,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FT아일랜드의 사랑하리 그리고 엠플라잉의 옥탑방 신청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자님도 되게 오래되셨어요. 제가 그 하늘호수에 와서 알게 된 그 몇몇 청취자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세일클럽 때부터 많은 힘이 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다시 이렇게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도록 해요.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제가 어제 자려고 일찍 누웠거든요. 근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1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고 또 잠을 청했는데 2시 넘어서 잠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8시 한 20분쯤 일어났는데 원래 저는 한 못돼도 7시간, 8시간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더니 뭐 댄스가 나오는지 발라드가 나오는지 졸려요. 근데 이제 방송하다가 잠든 적도 있어요. 잠들다가도 멘트 해야 된다. 나 멘트 음이다 생각되면 멘트 노래다 생각되면 깨요. 희한하죠. 다음 사연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길다요. 길죠. 4시간 고생하십니다. 오늘은 저 병원 가요. 지난주 이번주 나가는 일이 왜 이리 많은지. 이제 더울 때 나가는지 모르겠어. 좀 시원해질 때 나가면 참 좋은데 그죠? 울고 싶네요. 무리하지 말고 4시간 화이팅 해봐요. 아자아자 하시면서 조심히 다녀와요. 밖에 너무 덥고 여기는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또 습하기까지 해갖고 날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죽으니까. 자, 우리 정인이 엄마님 청곡 그 응답하라 1988 OST 곡들 오역의 소녀 김필의 청춘 박보람의 해와동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라고 그러신 거죠? 잠깐 잘까요? 새벽 나온 동안 한 12분 정도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히 다녀와요.

루미님의 신청곡 중에 안예은의 상사화까지 함께 들으셨어요. 역적 OST 버전으로 들었더니 좀 기네요. 자, 루미구구님 신청곡 중에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틴탑의 장난하냐 준비해두고 있고요. 비주맘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언니, 오랜만에 신청곡을 올려봐요. 매일이 월요일 같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청곡을 올릴 시간도 없어요. 매일이 월요일 같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뭐 사는 게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긴 방송 수고하시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대화방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시면서 도경수의 팝콘, DK의 심, 장나라의 선물, 노래가 바뀌었네요. 일단 아까 신청해 주셨던 OPPA의 그대야 미안해, UP의 뿌요뿌요, 도경수의 팝콘까지 준비해 드리고 디셈버와 장나라의 노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은 13분 후 3시에 마감하겠습니다. 신청곡 올리실 분들은 그 전에 부탁드려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방송해 주실 거예요. 악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고요. 달빛 여울님 다녀가 주셨어요. 남친 추천으로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으로 혼자 올라가는 남친에게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올라가라고 신청해봅니다. 남친분이 인천 사시나 봐요. 저도 인천 사는데 말이죠.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드립니다.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달빛 여울님. 네, 부산도 아주 예쁘네요. 두 분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고.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의 다 하고 잠시 휴식하고 있습니다. 점심밥 먹었는데 이것저것 하느라 소화가 많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방송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형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신청해 주신 새 곡도 함께 이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cellent.

제 지금 마지막 신청곡 나스럽게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바빠서 빠르게 1년 더 선배인 12년 된 걸그룹들 올려봐요. 마마무는 이제 혀가 다 꼬인 것 같아요. 마마무는 아이돌 아닌 것 같아서 뺐어요. 남은 시간도 힘내봐요 하시면서 라붐의 아로아로, 러블리즈의 와우, 그리고 레드벨벳의 루키까지 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드리고요. 비주맘니 신청곡 아직 덜 나갔죠. 네, 디셈버에 심 준비해 드릴 건데 장나라의 선물이라는 곡은 없네요. 자, 일단 우리 나스럽게님 신청곡 세 곡 듣고 올게요.

비주밤님의 신청곡 중에 DK의 심 준비했고요. 장나라의 선물이라는 곡은 없어서 스윗드림 준비했어요. 그리고 네, 노래 몇 곡 더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지금 할게요. 너무 힘들어갖고 손이 덜덜 떨려서 네, 그 신나는 댄스곡으로 몇 곡 틀어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내일은 정규방송은 없고요. 제가 내일 여러분들과 네, 사연의 멘트 네, 그리고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우리 악마님과 이어서 함께 하시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너무 잘하세요.
1: 제가 방송하면서 목욕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갖고 몸이 덜덜 떨려요. 너무 힘들어요. 방송이 3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바닐라의 달콤 과몰입 주의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진짜로 불러갑니다. 밥을 막 퍼먹고 왔더니 조금 난데요. 방송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요새.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뭐 각자 자키에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여러분. 내일 저랑 놉시다. 내일 만나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날씨가 흐리네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소나기가 올까요? 해만 쨍쨍한데 컴퓨터의 날씨는 비가 곧 그침. 뭐죠 이거? 네, 후덥지근한 날씨 오늘따라 더욱더 끈적끈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빵긋빵긋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방송이 너무너무 많으신 흑작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작은 시간 방송하셨더라고요. 또 내일은 또 자키 분들마다 사정이 있어서 하루 종일 우리 흑작민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르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자리자마자 편의점 가자고. 우리들의 알람, 퇴근 알람, 악마님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쉬는 날 에어컨 틀어놓고 안마 의자에 앉아서 듣습니다. 확실히 시원하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쉬는 날이군요. 요즘 제가 가게를 가니까 참새가 방앗간 찾듯이 매일 편의점을 투어합니다. 네, 저희 사방님이나 저나 먹고 남은 쇠줄을 제가 웬만하면 쇠줄을 먹고 나면은 같이 재활용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네 박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아이 편의점에 빈병 가져다 주고 아이 간식거리로 사왔거든요. 그것도 쏠쏠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때그때 재활용해 버렸는데 그냥 먹고 남은 소주병을 박스에 넣어놓고 싸놓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날때 아침에 두 박스씩 들고 가면 아이의 간식거리는 나오니까 이것도 괜찮다. 몸이 좀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렇지 괜찮다 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해서 돈 벌으니까 돈을 아껴 써야 돼. 엄마 돈 없어 이러면 우리 거지야? 이런 말이 나오면 멘붕이 오더라고요. 엄마 거지야 이러면 그럼 우리 집 아니야? 막 이런 더 높이 수치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모한테 가면 이모는 다 해주니까 이모 돈 없어 이모 가게 손님도 없어 이러면 이모 집 있잖아 이모 가게 손님 많잖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말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냥 딱 잘라놓고 한 개만 사, 두 개만 사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비싼 거 들어오면 엄마는 못 사줘 이래요. 우리 필사마님도 그런가요? 네, 제 물건 하나하나 사려면 되게 망설여지는데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가지고 싶다는 거는 망설임이 저는 만약에 1분이 걸린다면 아이는 그냥 5초도 안 걸리고 결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엄마 부모님의 마음인가요?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 주신 거 결해 드렸고요. 시원한 안마 의자에서 네, 푹 자세요.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누라 청해요.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후다닥 하니까 닭 생각나네요. 그래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오늘 밤에 닭좀확 가준다니까 속이 디글디글해서 못 먹겠대요. 그냥 집에 와서 자겠대요. 꽐라 되시는 분들은 다 알죠? 그 다음날에 그 술에 덜 깨서 해롱해롱한 그런 상태 아무것도 뱃속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상태 아시죠? 우리 꼬미남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술은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네, 후다닥 일 끝내놓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라고 가사 한말 웃기더라고요.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35도입니다. 좀만 더 대기하다가 저녁밥 먹어야겠어요. 밥솥에 밥이 오늘 저녁밥 먹을 만치만 있어서 야식은 오뚜기 3분 요리 이용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악마님,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3분 요리 편하죠. 요즘 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대표 먹을 요리들이 참 많죠. 근데 저는 3분 요리는 잘안 먹은 것 같아요. 카레도 3분 카레 있잖아요. 아이들은 맛있대요. 제가 사서 해준 적은 없는데 이모가 그놈의 이모가 줘서 먹으면 맛있대요. 근데 저는 카레를 좋아하는데 직접 만들어서 해주는 카레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꽁치님, 왜안 돼요? 먹으면 되는데. 저녁밥은 든든하게, 보통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어야지 좋다고 하는데, 아침도 든든, 점심도 든든, 저녁도 든든 이렇게 먹다가 살은 언제 뺄까요? 우리 꽁치님, 네, 35도. 아, 그래도 날씨가 많이, 온도가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좀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드시고 싶은 거다 드세요. 아셨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나스럭게님 오늘도 뱀을 데리고 왔네요. 뱀을 올리고 왔어요. 빠르게 보이그룹으로 올리고 튀어요. 아, 숫뱀인가요? 어제는 암뱀이었고요. 오늘도 힘내요. 해야죠. 오늘도 힘 하면서 네, 오늘은 보이그룹의 뱀이랍니다. 원어스, 디원스, 데이식스. 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5시 7분입니다. 저는 마감선 올렸고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나스럭키님의 청곡까지 듣고 나왔죠? 네, 세 곡, 선곡을 해서 듣고 남은 세분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생단님, 단, 와생당님, 반갑습니다. 왠지 와생당님 만나면 빵집 가야 될것 같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연 없이 천국만 올리네요. 새삼스럽게 맨날 사연 없었으면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것도 사연이에요. 감사해요. 그냥,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마일 전해드리고 천국 전하는 것보다 오늘은 사연 없이 천국만 올리네요. 이것도 네 사연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꾸벅 꾸벅 좋은 건 아니죠. 두곡 청해주셨네요. 그래서 한곡더 낑거서 세곡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인여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밖에 날씨는 장난 아닙니다. 아들 데리고 나가는 일이 많아진 듯해요. 마트나 병원 간다니 자주 나가는 듯해요. 햇살은 따갑고 날은 덥고 지난주에 간 병원 가려니 휴가네요. 결국 집 동네 이비인후과 다녀왔어요. 거기서 안 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보자고 다른 데 가보자고 간 곳이라 버스 타고 갔다 왔다. 허당만 치고 왔네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잘 듣겠습니다. 소아과로 가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소아과를 먼저 1순위로 찾잖아요. 근데 많은 소아과들 중에 약 처방을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약이 있고요. 또잘 맞지 않는 약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 유독 이 병원만 사람이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료 보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 다르게 이 병원에서 했던 말을 또 이 병원에서도 해요. 근데 약 처방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정인연마 고생 많았어요. 네. 되도록이면 아이가 어리니까 소아과 쪽으로 가세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감기를 잘 본다고는 하는데 조금 지나죠. 초등학교 이럴 땐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보통 아이가 영유아 아이들 어린이집 미만은 소아과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소아과도 이곳 다녔다가 약이 센데 아니 약이 약한가 막 이런 걸 부모님이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네, 그만큼 약이 독하면 그 감기가 빨리 떨어지고요. 약이 약하면 좀 길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아프면 웬만해선 목감기, 뭐 코감기 심하지 않는 이상 병원을 안 데리고 갔어요. 면역력도 키워야 돼요. 너무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항생제가 되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항생제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몸이 엄청 아프지 않는 이상은 항생제는 웬만하면 잘 안 먹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 오늘도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고생 많았네요.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사연, 우리 와우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양모님. 오전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했는데, 오후 되니까 또 덥네요. 저희는 오전부터 더웠어요. 아이들 올 시간이라 에어컨 틀었더니 좋아요. 악마님도 꼬마 악마와 빵빵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하세요. 이셨는데, 간사해요, 아이들이. 조금만 바람이 세면 추워, 에어컨 꺼.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켜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기도 하고요. 안방을 무풍으로 해놨어요. 그게 끈 거예요. 꼬마 눈에는 에어컨이 덮개가 열려 있어야 켜져 있는 건줄 아나 봅니다. 닫아놓으면 꺼졌네. 열어놓으면 켜졌네. 단순하죠? 그래서 무풍으로 해놔서 은은하게 시원하니 좋으네요. 우리 와우님도 빵빵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저녁 준비도 맛나게 하시고요. 행복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가 좋다 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저 내일 휴가예요. 금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요즘은 무언가를 할 때도 꼭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 고마운 일이 있어야 고맙다고 말하고, 친절을 베풀 때조차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하고 그 이유부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어른이 된 당신을 위한 어린 왕자의 말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이유 없이 웃고, 다정할 이유가 없어도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가장 쉽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걱정이 사라져야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 먼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별거 아닌 일에 함께 웃어주는 마음,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고 건네는 작은 인사 하나가 버거웠던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밤마다 기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를 열심히 찾는 것보다 먼저 웃어보고, 다정해야 할 이유를 따지기보다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 오늘은 웃을 일이 없어도 한번 웃어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다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돌고 돌아 나의 하루까지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수다비의 가요올릭입니다. 행복할 이유를 찾기보다 행복해질 이유를 먼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

그래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사비의 가요 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사마님. 오늘 부산은 35도. 더위에 적응은 됐어도 땀은 폭포수같이 흘렀던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지금도 32.5도.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저희 집 저녁 메뉴는 시원한 묵사발에 항정살 수육입니다. 항정살 수육으로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날씨 어떨런지 저녁 기다리면서 방송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써니힐의 배짱이 찬가, 빅뱅의 블루, 리센느의 러브어택 함께 해봤습니다. 와, 엄청 덥네요. 저는 오늘 덥기도 덥고요. 또 집안 정리를 좀 하느라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은 방송 끝나고 그냥 곱구라 떨어질 것 같아요. 정리가 다 안 됐는데요. 그냥 쉬엄쉬엄 하려고요.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한 시간씩 정리할까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가 끝나지 않을까. 이사 갈 때쯤에 끝나려나?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삿짐처럼 살아갈까 합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들고 덥고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낮은 왜 이렇게 또 더운지. 경사는 36도를 찍었습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시원한 에어컨 틀면서 집콕하는 것이 최고의 휴양지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정인 엄마님, 이세준 모든 날 모든 순간 M2M 사랑한다 말해줘. 오종혁의 사랑이 그래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더웠나 봐요. 어쩐지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오전에 청소할 때는요, 에어컨을 끄고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오후쯤에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언제쯤이면 에어컨 가동을 멈추고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비도 오고 해서 여름이 좀 한풀 꺾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아마도 이 더위가 이제는 갈 때가 돼서 마지막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인 엄마님. 저녁 준비하면서 올립니다. 오늘도 힘내봐요 하시면서 나스럽게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식사는 잘 하셨을까요? 나스렁깨님의 신청곡으로 블락비의 헐, 위너의 에브리데이, 그리고 틴탑의 오굿, 그리고 문차일드, 골든차일드의 렛미 전해드렸습니다. 문차일드래요. 아유, 이 목소리 또 듣겠네요. 이어서 다음 신청곡 준비합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일 이벤트 완료하고 샤워 시원하게 한번 한 후에 잠시 쉬다가 다시 방송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수고하시고 즐겁고 신나는 밤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은 조지 좋아해, 적재 새벽 통화, 박인욱 바람처럼 지나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샤워도 시원하게 하셨군요. 저도 오늘 샤워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저도 오늘 시원하게 씻고 포근하게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집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침대도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침대가 안방에다가 두 개를 박아놨고, 그리고 거실에다가 침대를 하나 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침대에, 이제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가 또 자기 침대는 씻고서 눕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몸이 더러울 때는 거실 공용 침대에 눕는다. 뭐 이런 법칙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자기 침대에서 자지 않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방 청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니들 방에서 자라 이런 거거든요. 제발 하루가 끝나기 전에 씻어라. 네, 이런저런 의도가 있었고, 또 저희 아이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송용 컴퓨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제가 방송이 있을 때는 게임을 못하고, 또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게임을 하면서 밤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방송용 컴퓨터를 아이 방에다가 들여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그 아이 방에 있는 그 쓰레기와 네,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버렸고요. 그리고 또 큰 애를 그렇게 해주니까 작은 애가 엄마 나는 나도 라고 해가지고 또 작은 애 방에 비해서 또 열심히 있는 거 다 끄집어 내가지고 저의 그 책상을 컴퓨터가 사라진 제 책상을 이제 작은 아이한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거실 바닥에는 저의 책들과 저의 모니터와 그리고 저의 마이크가 뒹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옥탑방입니다. 속상합니다. 많이 덥기도 하고요. 시원한 곳에서 나름대로 띵까띵까 하면서 네, 콧노래를 부르며 했던 그 방송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론은요. 거송님, 과연 어제 재활용을 버렸을까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구 동화구연가, 구 요리연구가, 스피치 강사, 쿠팡 라이브 커머스 옥수수 아가씨, 또 사비님, 안녕하세요. 어느 수요일에도 늦은 밥시에 방송 오셨네요. 저녁은 한술 뜨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 어찌저찌 근무 마치고요. 저녁 한술 뜨고 오늘의 간식은 무얼 먹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거라 배웠거든요. 방송 고생하세요. 뿌뿌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 책을 나르라고 시키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뿌링클 치킨을 시켜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뿌링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먹고 너네만 먹으면 되지 뭐 하고 시켰는데 또 막상 배가 고파서 네, 같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안 좋아한다면서 괜찮아? 그래서 제가 난 참고 먹을 수 있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뿌링클 치킨을 먹고 방송 들어왔어요. 유나의 서른 밤째, 카더가든의 밤새, 한울의 나의 하루, 스위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가수들이 첫 소절을 내뱉기 전에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있잖아요. 아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숨 속에 이미 노래 한 곡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순간이요. 고백도 딱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목 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정작 그 말을 꺼내기까지는 숨을 몇 번이고 고르게 되죠. 이 마음이 장난처럼 보이면 어쩌나? 너무 가볍게 들리면 어쩌나?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말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그 짧은 한마디를 위해서 마음은 이미 몇 번이고 문장을 지웠다, 썼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순간이라고요.

저는 요즘 재미 삼아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데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세라는 게 좀 우습다. 나랑 같은 해에 태어난 같은 띠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 운세를 통해서 혹시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길 수 있도록 뭔가 유화시켜서 힘내라는 메시지를 숨겨놓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자기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남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철학자 세네카는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은 아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요.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 속도로 잘 가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네, 그리고 뭐 빨리 너무 빨리 가면요, 풍경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과속 딱지는 없어도 가끔은 천천히 가는 게 남는 장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음악과 함께 천천히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이내의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뮤직 큐.

어린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음악 신청 게시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오늘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오늘은 상큼 발랄한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상큼한 노래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네, 오늘 상큼한 곡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쵸?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네, 규인의 어쩌나. 더 처음 보는 가수들인데요. 냠냠 사운드, 포카리 모먼트, 러브비 사운드의 정신, 체리붓, 네, 체리붓까지. 네,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꽃미남님의 하루는 어땠어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그래요.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유일무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소울메이트 이니 누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늦은 시간임에도 방송 오셨군요. 어제 멘트에 피곤이 살짝 묻어 계셨는데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내일은 휴무 인원이 있어서요. 혼자 케어할 것 같아요. 일단 일찍 나가야 되는데 뭐 또 뭐 어떻게 잘 되겠지요.

우리 누나 이번 주 방송은 끝이셔서 또 이별이지만 이번 주말은 꼭 댁에서 푹 쉬면서 네, 컨디션 조절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꼬유보다 더더더 좋은 우리 누나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나를 사랑했던 너의 마음을.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는 이렇게 인원이 자꾸 빠져서 어떡할까요? 근데 뭐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몸으로 때워야 될 텐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그때의 우리가 네, 청해 주신 곡은요. 엠스터맥스의 어디에도, 성시경 씨의 음성,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 맞나요? 네,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저는 먹는 게 진심이라 식사 안 하고는 방송도 안 합니다. 잘했죠? 네, 저는 항정살 수육을 먹었습니다. 부드러우니 맛나더라고요. 약 올리는 거예요. 고기 먹었다고. 네, 잘 하셨어요.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는 중인데요. 투게더 간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밥 먹고 디저트까지 해결하고 이니님 일찍 기다렸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배 빵빵하게 두드리면서 네, 행복한 웃음 지으며 음악으로 만끽. 네, 좋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까지 나누어 주셨네요. 이게 바로 찐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뭐 기분 좋게 디저트까지 하고 뭐 옵션으로 음악까지.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마음 편한 쪽을 찾게 된다는 것. 또한 누가 맞는지 따지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해지는 것. 네, 어쩌면 철이 든다는 건 정답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한우로소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10시 3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이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었는데 일감이 있어서 그것 하니까요 배가 다시 고파져서 오뚜기 3분 낙지볶음 하나 터서 밥이랑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1: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마음도 조금 식혀두고 괜히 서랍 쓰고
0: 웬만하면 간식을 안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땀이 나서 좀 불편합니다. 시원한 음료나 간식거리 추가해 와야 하나 싶고요. 네, 고민입니다. 아무튼 이니님 좋은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면 돼 지금 내 손에 남아.
0: 네, 늘 먹는 게 고민이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고민될 때는 먹어야죠. 왜냐, 안 먹으면 계속 아른아른 거릴 건데 되도록이면 빨리 먹는 게 낫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하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안 하면 끝까지 계속 맴맴 돌 테니까.

다시 찾은. 네, 우리 꽁티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이달의 소녀의 지금 좋아해, 앨리스의 우리 처음, 프리스틴의 위까지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녀가 주신 우리 코만고팀님. 네, 요즘은 굉장히 뜸하게 한 번씩 네, 잊어버릴까 하면은 살짝 비치는 것 같아요. 네, 까먹을까봐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은 네, 바쁜 척 하기 있기 없기. 널 좋아하는 어허, 여기 다 아는 닉네임들이구먼. 옆으로 조금씩 밀착. 네, 같이 좀 앉읍시다 하시면서 어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낑겨 앉으셨나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에 낑기셨을까. 하루의 시작도 끝도 언제나 너였어. 네, 정이 새록새록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우리 코만고침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날씨가 더운 길을 벗지 않고 있죠. 그쵸? 아직은 더워요. 여름인 듯, 뭐 가을 아닌 듯 막 이러면서 그래도 뭐 시간이 흐르면 또 시원한 날이 오겠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면 괜찮아져. 널 좋아해. 네, 신청하신 곡은요, 윤상현 씨의 정든거 아시나요? 네, 임재현 씨의 웃어주지 마요, 웃어주지 마요. 녹음실의 캥거루, 너는 여름이야. 네, 아직은 여름이죠. 네, 함께 합니다.

네, 코망고침님의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네, 하루를 돌아보면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큰일보다는 더 힘든 건 사소한 일들을 계속 신경 쓰는 거더라고요. 그쵸? 답장 하나, 표정 하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하루를 채우다 보면 조용히 에너지가 다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오늘도 꽤 잘 버틴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8월이 마무리되네요. 그냥 조용히 문 닫고 돌아 나왔지.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숨 쉬는데 손에는 또 치킨한 조각 어쩌라고 오늘만 오늘만 내일부터. 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8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9월이면 시원할 텐데, 네, 시원한 9월 또 활기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는 좀 바쁜 일 때문에 못 만날 것 같고요. 그래요.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환호로수 24단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편한 밤, 고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쉬다가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트니 가요 비타민 셧더문 올라갈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신청란 게시판 꼭 이용해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곡씩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하노루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꼭 가요로만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사랑의 핫쇼핑 OST 보면은 백지영과 정지소가 부른 처음이라서 박혜원의 사랑의 빛 좋은 것 같고 여기서 키포인트 가수 윈터의 처음 본 순간 애니메이션 핫쇼핑 핫쇼핑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저도 핫쇼핑 봤었는데 귀엽더라고요. 핫쇼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었지? 제가 본 지가 좀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핫쇼핑 하면은 기억은 나더라고요. 더데이즈의 노래죠. 그대예요. 그리고 손디아의 마가렛,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웠던 날 우리 꽃미남님 하루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즐겁고 행복한 밤 시간. 예.

꽃 피었더라.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어제는 사연 나갔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주무셨어요? 날씨가 오랜만에 무더운 느낌입니다. 시원한 마실 것과 만난 간식은 안 먹고 절약 중입니다. 오늘도 심야 방송 수고하시고요.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네요. 우리 꽁치님, 설마 지금도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어제는 신청 나가면서 꽁치님, 꽁치님 엄청 불렀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꽁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찾았는데 아! 오늘은 나오셨다. 제가 오랜만에 두리번 하면서 찾았거든요. 오늘은 계시네요. 우리 김부장님하고 막 찾았거든요.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승기의 정리, 한동근의 그래도 사랑합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꽁치님 오늘은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되다니 앵그리한 앵그리하네요. 하지만 시간은 나의 편. 용한 팬이 되는 그날까지 슬로우 스타터가 되겠습니다요. 사실 015B 팬이라 대장님 1번으로 틀어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우리 돌콩님 아웃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난이의 가요 비타민에서 처음으로 아웃되는 건가요? 예, 015B의 딱 5분만 이현우의 슬픔 속 그댈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베이지의 지즈리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팬질 진짜 얼굴에 팬질이라고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돌콩님 예. 015B의 노래부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녁 비행기라고 하셨는데요. 내일도 아웃하면은 삐뚤어질 거예요.

우리 김 부장님의 신청곡은 제가 잠시 뒤에 준비해드리겠고요. 먼저 행복하자 일림 신청곡부터 함께 할게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듣고파서 청해봐요. 음원 사이트 뒤져서 노래 찾는 거 참 재미나는 듯이요. 제목도 생각 안 날 땐 꿀이에요. 그럼 오늘도 댄스로 달려봐요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저도 음원 사이트 뒤져서 노래 찾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노래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우리 행복하자 일림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찾았을 때 기분 업 되는 거, 그 느낌 알죠?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러블리즈의 그날의 너,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 계절을 지났죠? 오래됐죠? 행복하자 일림과는 진짜 몇 번째 여름일까요? 한 몇 번째죠?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우기님 반갑습니다.

김 부장님 수정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노래 조선 힙합이 부릅니다. 살다 보니 화사의 굿 굿바이. 아이브의 뱅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혼자서 먹으니까 맛있나요? 맛있는 거는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죠. 우리 김 부장님 혼자서 맛없는 저녁 드신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같이 먹으면 두 배로 더 맛있는데 아이 어쩌

안녕하세요, 다니님. 오늘도 편한 자세로 귀 호강하고 있는 1인입니다. 방송 듣는 모든 분들도 편한 밤, 굿밤 되시기를 바래요 하시면서 손태진의 첫마음 그대로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브로콜리의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

그래도 참 저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제 시간에. 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운 날 고생하시기 바랄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원하고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쉬는지도 모르겠고, 왜 러시만 가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쉰대요. 쉰다고 하니까 그냥 쉬는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쭉 쉬라니까 쭉 쉬어야 되겠죠? 쭉 쉬고,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 편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눈 뜨자마자 멘트를 했더니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어서 방송만 하고 그냥 쓰러졌으면 괜찮은데 남편님이 집에 계셔서 저녁을 하느라고 불 앞에 2시간 동안

있었더니 기진맥진했어요. 그래갖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죠. 이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에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다른 날처럼 편안하게 신청은 다녀가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요. 방송할 분들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자, 루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박지윤의 내 눈에 슬픈 비, 벤의 오늘은 가지마, 엘리의 헤븐, 민서, 윤종신의 좋아 신청해 주셔서 이어드립니다. 준비해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루미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아까보다 조금 낫나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늘도 힘드시겠네요.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해봅시다 언니 하시면서. 그래도 종일 방송할 때는 이게 딱딱 맞춰서 하지 않고 노래 좀 더 넣고 제가 왔다 갔다 제 할 일 다 하면서 하니까 좀 나요.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 신청곡이 좀 많이 있어도 네, 편안하게 진행할 거니까 오늘 널널해서 네, 이런 날은 오히려 편해요. 괜찮습니다. 혁이님 좀 오늘 종일 제 목소리 들으셔야 돼요. 지겹겠죠? 자, 신청해 주신 곡 네, 강균성의 우리 부산에 가자, VOS의 그때와는 다른 오늘,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길고 뻥구에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정인이도 오늘 화이팅 하세요.

와우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오늘은 풀방송이네요. 딱 풀처럼 붙어있으려고요. 힘드실텐데 중간중간 러쉬도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그럴 거예요.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저 할 거 다 하면서 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 등교하면 여권 신청하러 나갈 거예요. 아, 사진만 찍으신 거예요 어제? 그랬구나. 저는 주민등록증 갱신할까 했는데 저희 신랑이 뭐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갱신하고 싶었는데 지금 사진이 그래도 젊은 때 사진이라 좀 더 갖고 있으려고요. 혼밥으로 순댓국 한 그릇 하고 들어오려고요. 좋네요. 부럽다. 이따 오후에 또 인사드릴게요. 힘내세요 장미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샤이니의 루시퍼, 뮤키스의 만만하니,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더울 건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따 또 봐요.

우리 와우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산 이어드렸어요. 우리 때는 팔도강산 대신 그런 노래 들었죠. 뭐였죠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나이를 먹어서 뭔가 기억이 자꾸 안 나요. 여튼 그 있잖아요. 그 네, 그런 거.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 올라온 신청곡들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신나는 노래 몇 곡을 또 준비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오늘 안 올려두고 시작을 했네요. 한 10곡 정도 있는데 좀 어떡하지? 대충 대충 뭐 틀면 되지 않을까요? 신청 노래야 뭐 저한테 없는 노래가 없으니까 이제 노래를 어떻게 전해드릴까? 가을도 아니고 여름 밤도 아니고 저한테는 모험집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댄스곡을 또 계속 틀어드릴 순 없으니까

발단 댄스와 발라드를 적절히 섞어서 전해드릴 거고, 일단 댄스곡을 준비해서 몇 곡 전해드리고 나서 뭐 중간에 또 신청곡이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발라드로 넘어갈 때도 멘트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를 너무 자주 하면 이따 기진맥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되지만, 올린 지 1시간 반 지나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 많이 올리지 마. 1시간 반 지나야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루미님께서 신청곡 많이 올려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그래요. 5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또 많이 올리면, 네, 다른 분 올릴 때도 힘드니까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우리 나스럽게님 다녀가 주셨네요. 일단 노래 한 3곡 듣고 우리 나스럽게님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